0: 누구?
1: 라옹.
0: 라옹 뭐? 은게. 은게. 예, 뭐, 또 이거. 은게, 은게.
1: 은게.
0: 와도 jangan dipanggil guru, Bu. Enggak.